0: 약간
1: 숨만
2: 얕대더냐? 얌대파 얌대뿌에레
3: 얌대뿌에레 쯔만에
4: 쯔만에
1: 차이지 에르볼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
0: Voces compartidas

0: 개인 토파 양대 뿌이래
1: 장면에 드만에
2: 유발
0: 차이기 에르볼
3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
4: Ma iguales guanches, cabrón.

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기나이타파 양대뿌에레
3: 양대뿌에레
4: 쭈바차이지
1: 에르볼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0: Ma igual es guanches, cabrón.